0: 도초년이 레네 코든 차 최보셰비 레규 야보 톱주로 겐리 톱유 계속 바제
1: 자라 중앙 신칸 코요 송송 다셔 초중 계망 초지 윤부르 휴제당 텐드이 히레카 넥자이 유조당 다셔 주데 히초로 히 휴그이 히다 조비 체 주제니 바라 중앙 신칸 코요 송송 다셔 초중 조비 람종라 니조 히조 제비 망 초지 윤부르 휴제르 주 텐드이 히레카 니이비 농게 니던 주드 니조 히신바당 新看 年段 사체가 조신비 내차라 希路年度年度流希大军巴年希路年度年节流希大主笔巴拉崔大拉的下局日年度年至中期的在于总国日向波用中区忙一直归集行家四位的端巴云巴日南站地一农浪不当 Dalo, Karo Chujie, Sartui Hinkam Jilikya Dini, Guru Zhong Chu, Yudzhir, Denzo Kordo, Sadong Zhuwadang, Lu Jeba, Sabuan Debasu, Yijie Kinji Chuchijie, Hyoku, Debin Yubi, Dui Cui Tang, Anu Ningara, Yang Sui Xiong Yubaji. Dalo, Karo Chujie, Hyoku, Mong Ninja Lazan Debara, Mong Zhir, Tumbek Yama, Nindu Ngaja Yin, Sinsu Yubaji. Nyechara Jai Chujie, Rengni Dan Yukuji, Yudun Zhu Zhira, Hyoku Bawadang, Lidomini Yukuwa Dang, Tsongpara, Meizun Dengja Dang, Natsir Meizun, Ngumi Hyuya Rini Songkyo Soji Hiya, Ruzhara Hiyabari. Nidu, Tsongna Chongche Ji Tsui Gintin Shiyi, Ruzhara Hiyayu Hiyagu Bawa Dang, Hiyagu Bayo Do, Lidomini Jaja Jiyi Juba Dang, Jaja Lusui Nintong Denba Sohini, Zhomachu Rangurungan Gintin Shiyi Lidun Yabu Bajura, Chidun Hiyabari.
2: 天地人情节尊重跟苦阿希勒当扎起谢谢清国勤能及年终雄勤路度当不能洗然而这座阿基阿基营天地别用三年的年轻学策了打出马七人德林给多年德林给多年卡桑天别强天然德林雄为三者林
3: 忙着多过了天上南都对财神都是学这不能把公开中天地被中龙车你这来空抗给龙车接的人都年纪被人才能得通没多三对进度也比过当言论三个节目了拍接接南把三把文笔过了别接来先你那铺比写不了这些容学习笔拉接下学拉萨边过出笔过
4: 前头中间及青苏的增币学长雄级后期日动于国人所这些学周波南巴电通没多三对于监督也比过学军营因为老些人融入及垂地电通空头级当足秀的来过你个学家就探究些巴当学村足秀军队定下的当年每届老在了专业当每届人呢及学家老用下有南州来说东往街下就提点些巴当
3: Manzo 饶藏敲一把。

0: singhe jobna ba kun kan song da da chi chi singko chu bi le tin ti ne ba yong long tin yin tin li kong kam ke long tin cha nga dang ngi ji bi yu lam xie bi le xian shi de ling ge le tin na din ti yu bi gong zhen ne zhang xiong jiong jie nga zuo le bie zeng ma na dang la kang de ku jie shu ji san zhe la yin singhe lin ji tian li da ji dong ji ne zhong xi da ji dong yin ga zai yin xin tian li jiang ba yin bi ni din la mei ni shu ji san zhe la jie ni ti de tian kong li zhe xie ni zhe kang zu jun dang 哪些班级培级动画盲索了内藏业者格马动画有个年龄抗击年轻写的盲族节永白攀运用于雷电盲的经济业不是哈巴德中期电影了明年这个节当院经济党经管措人民投人工格卡拉空间写计业比空气格斯托业不是坦赞军政中的一笔运用于来看这个节对着节计算账的中看可有的没线所谓对着大不一档 有个娃儿以往古些节就恰做些音吧撒布多特约了拉根迪克节当忙拥挤别节坦赞中的军军地名扎家用军了切特比先顿扎布将一月敌人北京龙城年轻里共看给龙城节我当一局比虚浪协比了解呢让兄弟节我做别上文呢三只拉档拉根迪克节就都过节单局米家的这只区域
1: 다탄다 나즈 라간 총대리야 김장정가 내려야게 근데 소리 찍게 샤시 내리려 봐 그들이 내 것도 좀 되게 년들어야
2: 다다 너는 주의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니 숨질 매발 나 도전정 아니 긴다는 저 어 뒤 갑자기 솔직히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안저기 샤간게 어 강부디 개비 제일 미강의 강비 비제르디 약불차 두젠치디다 강바 동바 샤샤브당 가지디 자찬데 지 삼릉인비스 저지다 된구이 녜치서된 지샤브디 드르빈예스르지 녜딩예스 지샤나 이벤주기 녜비숙첩된 걸 다지 당문에 젠다 김전종과의 유교된 지기 다 벤주기 어 벤제 중교된서 말망졸 시어주 당아 저기 엠조니 어 지금 정강설 강민이 숨소도나 아 변제 비게들 숙적으로 두천 용바 나는 이소스 때 강민에 전에 지금 내가 지다 클라스에서 도봐 책임 좀 물으시오 이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 변제 팀 만들지 로스만게 근데 마세베게 책 만들게 되봐 어 전한공가 어 대외견은 먼저 내동기 저체디 된솔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이골을 봐온 나 도체 미저기 도체 이골 카디자체 정강일 도체 벤데 숙체 노스체 난 하고도 간지 정 이고지게 내동이 정일로 어 도체 템바 나 주츠 도체된 이내 림신다 어 노다만데 템바 주츠 제무 도체니 거기 유고인 남자 친구 걸 어디에 다 좀 템버릴라 어 망할 치게 용을 증아 강보 숨증아서 어 예전에 차선 쭉쭉 계속 주스 제거든데 다 직가시 예전에 어 유고이 내랭기 김전정 간주에게 시주 하고 있던서 다 뒤에 차선 토보니네 전에 업지 쭉쭉 걸어 보기들에 那地能落那些本地的事，他过去设计餐饮的这个，金正男老爷张着对云的，公司计划没，八位人的阿妹人的部位人的，那这刚刚张着了，当然区别于的，地能的，金正男个生意里，也没啥没，就是全部都是多了。但那么几年，金正男张着的点子当然前面，那这金正男个生意里，可能没些呢。 张这公司的，比那没对，那这个举办的闹剧没有事情，都是用不了。那都是那么个，张这雅个的那种，哦，这个，我弄了，皮，弟弟是过了工作，别的不说，这，那这个，哦，那个里头真，哦，金正中啊，当的那件呢，什么是别的事情，晓得不？那今年金正中啊，给过一，那么长期的名叫。
1: 嗯，
2: 做的少点的，所以抗力也是有点的。电子厂个同志呢，实际是过得去。 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能力差生的但是你

0: 생길렌지 라캉 데클런데 롱쿠가 동초 충충징니 야용제 연진 중달 시도 폐지 중대나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이 정말 이바 예마괴 바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점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더 전초터바 첸터라 대위 탄산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웨 탄산라 트리디 요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망우제 대시람버 공잉캠이 쉐이 여바양 천제 여바시 팅디 베종롱티 닌친리공 캄게롱티제 나당이 주비 휴람 시비를 지나 랑숑종제 나저 삐정마나 삼주라당 머지 단주당 라칸 데클제 안저도 고라 카다 시인 여비 지제 문티디 신앙 여바셔
1: lāng tīngu yīnī chāshāna jī lēshū māngchē yīngā rā tsū tōngdē nā rā tīgu rā yā mīn jī chīlō lā tā lā yā gā tsā kā chūnyi mā
2: tā chīlō lā nyā chā gyā kū chān rō nyī tsī gōm shī shī mē bā nī tā nī gō lē yī gā sū bā lōng bā pī sūn tsō bā lō chē tā tsū yī kā lō chāshāna rī lā mbū yu wā yī bā tā jīn dā tī bā gyā bā gō bā dā lē sū nā shā mū tī gyā yī bā shā mū yā sūng rōng sī 광도부지와 어디다 간주지 로주 수진 간주 자공창 수 대직 망조의 경기사 비기 샤무디 템네 쇼 망조부터 녀야지 딩광제디 직중광제디 세샤 대망조 샘데 제모스르지 신 가시 진에 샤무라비네 월리디 정수 말았지. 이디 겹쳐라도. 어디 내기 샘대 겸 걸지. 도저 구유 약을 좀 잘. 어디서 부위인게 남장 봤으면 장디디 직 자궁 장디 겨야 더도 와. 양 세중게 지시기락스. 맞아도 땅제 장 자궁 장 겹스. 어디는 내 차상 강가라. 다음에 세중게 겹교 쟁안지게 니슈된지 또좀이 망조 심지면서 해야 돼 안 당봐 어디 취재 때 단단히 채는 그래 좀 더 된다 망조 이 변주 용보 된다 다 단단한 저기 사가 디귀네 차차는 지 로직이 개만 변주 토고 있는 차차는 지 인디제스 리그 봐 다 디노 로직 차차는 안 돼 로자 좀 용기 칭이다 안 가동 주시샤 다 디노 차차는 안 돼 딕스토이바 다 내니드바네 차상 안 되지 샴단디 고신데베디 지골 망조라지골 제 주시장 지만 주기 다 덴즈네 차상다 딩을 중용매비기 용보 서비스지 말베 다디 가불 제 관제 레베 서비스지 디디 칼레 하고 싶지 아마레 제다 거기 용보네 차나 다 서치레 디젠 고시디 좀비 용보네 차상 等你的吧吃酒吃出去我就想等用不起看见出去就这样子现在等到刚刚吃上的这当做用给来点他过去那忙着用不安当不忙着用的力量在的安当不都下去他刚才说这个超用的都是电瓶的我们这老的比运动的么说都亲别忙着 남슬라워더비 윤도즈마송 두 침배 만제 내친기 다간신 냠디 벤주공 토드와 차선 강보다 멍시 때문에 두 제시한데
1: 사람 총대에 내려와 내지 내서겠다 닝구 저야게 체드게 좀 좀마 좀마 오제 다가 안에 근데 난 두고 살아 디가라가즈 총즈 디 저산나게 체 따라야 되게 다 좀 좋아요베 언제 밤하도 안 줘서 그래
2: 저건 예 카르셰바 당은 지디고이기 저건 지루디 다디니 부빈소라 시고 상전전 신인 남자다 되제 어 70개 구주도 당제 他的那个忙着来修建的车上，没就记住去，来修建图啊。那的那个这个钱的别的车上，车那个装置去，那忙着也提了个都图了。啊，这个收了那件呢，收了我们那个什么的别吧，到黄瓜的，或者那个泥水吧，哦，那个河北，小北在那个泥水嘛。
1: 关键就是你进的当兵的那边，才刚过草工，我的过呢，他长须给的这点呢，才吃不下东西弄。那是。但是小河的，小河的边呢，只能那边也都修的完，都在做过着，因小河水不得等于干嘛的了下，过了那次，那得用不着了噻。我的讲，但你只能那边都修的吧，过草那的，新的才新的的，对吧？
2: 对不起，现在的别多了嘛，忙着门前，但这个老在这养不下的嘛。我说这等听说讲的，哦，那么长这连钱的这，但这级别也的完了，嗯，得来他都完，别人借钱，但这个，嗯，但他年终也是挣进来，他那不是，但级别也的话，啥就，这个得来就是一个，没干啥的事，但是是别这个当干个，当这，我看着那钱呢。 也给敲了头去，就跟说去，啊，他那个这一节，那个地方去，那个地方去，可用去，边就给他那修呢，他年底边就给的，可就说的肮脏不了些，他的年底的，哦，边就的，哦，吃不吃饭呢？那忙着一个年年着，就是那个地多塞多了，那第三件那个这，啊，为你有这个，看着还蛮好的，那第刚个。
1: 嗯，解决了，嗯，听着呢，就那人家，你说老师都是吧？
2: 那电脑查查是跟的，嗯，俺这年头你手机拿住了，但你们这边就配件多呀，给啊，他电视嘛送，忙不随时吧？嗯，这做了的可能是呢，嗯，比较康乐些，看不着的。但俺这老公是的，这社交可能便宜的忙不着。 他去从个人的啥个人的，中个人的，电子组也的，没事。他地道小众的，看了东西的，哦，搞不着了的，肮脏不了些。都叫他那个做些，哦，他跟地规给编就用过，肮脏不的，哦，看了一段的，都叫用过吧。他那个就去，哦，年终你实际拿出了，哦，看了多些那家乡呢。 其他的不都吃，你吃了吃，都吃多一点。但年终你是这样的，现在俺注意的，啊，用着都吃的，都是吃着，到他们也不中，没吃到了，他就吃家的，心就做些，做多一点。但老活动俺这年终你是这批的吧，你吃上了，就看了对比用不呢，忙着了，这个，啊，对钱送给，趁着钱呢吃上的，啊，吃着送的。 松动松的事情，嗯，都先忙着，趁着接吧。但对当吃松的事情，那就下面送给组织的对新郎呢，那就跟你说了这个呢，就是趁你先面了都先送给。但是年轻的吃香，当然就一些，哦，有个的，哦，靠着的也不行，年龄的、来电的也不变，小区里也不住，这边当然就，哦，忙着也，但那边都吃香的。 啊，金山长江的永不电子，这忙个那钱呢，趁你是老子，啊，但这，啊，几等那钱呢，啊，趁你什么呢，都在吃不了了。再加上他，啊，中秋吃香啊，这些，啊，有过一卡交的了，当不了米钱呢，啊，或者小区比这大，但是吃香个呢，工别当，他忙着永不不来当，第二年的变就工别当来当。 他等着要钱，老百姓安置的，老金中共产党嘅，各种活的，忙着去草的，日日来嘛的吧，我也去请，他等等你吃香的安置的，那么是老的不给，别个都是做的，等等安置的中国共产党嘅，别个草根基地了，啊，这解决党，啊，使用四句，忙大就都是短暂的，忙着。 赶紧吃到吃刚刚的，他就给个了，告诉给我，哦，这个概念是跟那个见面药都是你吧，他特别看不一年着。 lobdan zhoye ki chagin yin nanda, chi menjun kin lin yin nanda, kinsun kin ju yin nanda, tenzu kangi tol da kikam jen, chamgyong sur tu chen nang jen, nang ngal shizu nyingbu da tubi yin da tanda jen, shizu nyingbi ki lukyu tu chen, shengi li xieb yin nan, yin man jen, tenzu, yingi man ba tanda ngal zu kib nin ren nus chen, tu chen shiki ba pong, da tenzu kib tenzu yong ane cha shen, da ngal zu ki tui dan nam kun to ka chen, 共产党一个阵营吧，满足了，谢谢一个又来，满足一个阵地出钱的，当然的讲，用作党一个年轻的，党一级，个阵出钱去不管，那年轻一年，党一结束，掌握什么什么什么的，我党的，电力清明都，我家的经营什么什么，满足的，即将团圆美满了，那党的干脆一级，老那群众一年这一拉。
3: 建国了，建筑工程里个人了，那共产党也不把钱都钱，提供基金就当，发过都当俺这赔了，经济动机的呢，革命这个就是全部都钱的，各种钱不也是钱，满足人家点着，能给吧？那人家家乡内的，俺这种共产党的，他讲的是书记来多钱当，书记来钱当钱，结果人家家乡内，当做基金都钱，全都不没。 那地头吃香水泥，生病呢，啊，那都像来到地方地震，那忙着的了，上了六十也不是干，中国共产党一个军火，当然是被民忙的也大，一心加倍去做，给穷的，那个军确实学了些，都像也。

0: 두서 산주라
1: 생겨나 봐서 공감송 샘라 로도니 두서 산주 년주 효지연 신다 주비 치 주지니 랑숑 종 등위 제수지 왕준정가 랑숑 종 등위 주니 오연 행공가 총도 조성노니 시접 수지 시진빈가 니르 나위 가그 개천제 공된 주라동 협정노와 맞이 랑종 절라다 등체 레든라 힘죽 종노와지 총도 시접 수지 시진빈가 중공 초진 동비 전소 공동 난후 서지 전소 공가 루충 동련 로카가 게다 마르비 세제 파팅비 친리 개천동 중고동 어리 요노 자로 시고르 효킨 제컵 니비 로마팅비 친리제 공된 주라시 요바리 니드 랑숑 종 메시 팅소 쳔바 두게 냠지 도 이차잡니 자용소 응너르도 냠지 자지 띠보동 뇨시 켈리제 렘베 쉐시 취제 니그 람룩 라터시 요바리 기도숑 와리긴나 람룩 데 시베 차콘 세든 시요이긴 종 농콘자 자베 랑코르동 낙시바 뇨시바 소 켈리동 냠육 총두소 리유 시보 렘베 쉐시비 챵팅 주남 진제 공주 시바동 공주 시비 논던 남 녜쯔베 케빈 여종 톱차동 시소 겐취제 멍은 시취소제 가제 된생 규지 여바제 저히 델레히비 급주비 버저 자위 냠버트이 친제 잠취 나니 신다 주니버 도롭 시고 축준 버리동 냠버 통제 자지 루기제 초중 숨농 제급 신농가 잠취 척교동 니동 학잠절 여바동 리키 케겐제 협제동 용자 팅망 시바주 터뷸릭 잠취 급주 고급 버도 템바동 셈방나라 딕주제 샤가 톱긴 샤가 트비 제고 니드 라사 초바 마제 다동 표정 잠주 렘튼 시바던 렘튼데 신다 두비 치 주루 니바라 샤진 바제 셜로 니도 니크자루르 레튼 덴도 쳔무 표정 덴크이자 라시 뎀루 덴도 니드 고츠바레 뎀루 덴도르다 라시 튼리 피지동 망츠 그고 예종 첸자 좀 제동 레튼

0: 임베인 능가란즈 그티티나 차간질로 도베글 임베인 핀주 년진기나 선주치 땡기도 같이나 아니 그디 로티 로디 그 임베인 신비리시라 다르체야기 디제제네 아니 카르레스나 니 핀주 아니 카르스나 메마 룽지레군 기나레야 간다 감게리 니기레스 디아니 가시도 그리스 아디 선주디 루부도 통제나 에게 카르스나 그티디 나라고디 하사데요 내리에 로요 말 제단 선주티 아니 시지 제는 가서 대야 룸질레고 나 민도 교가요 아니 죽을 군에 대야 이제 내샤 도치에 가르스나 나랑에는 사실에 다 답답하도 가스나 룸진인지 기차샤그나 내가 도스데지 대긴 개나시 분은 시리 땅하라 임베이나 제가 장샤베 개갱 내가 디네 임베이나 룸디스다 스네다다 도르디는 나란조 아니 선주기 내가 제한테 고추바라리 내가 있는 선주도 진짜기 중에서 가요.
1: 알아봐.
0: 뒤송다 나라에 드리산다 지금 선주도 뒤지 중을 주여 봐. 다들 룽진다. 아니 한 년지에 뒤지 중을 여기 한 드리산 나란조 자제기도 아니 근데 중을 뒤지 차베 대안 가르스나 만주 룽진 년지 내고기 가르스나 그지라이.
1: 제라 대제 아니 게나만이 더 담보 만주 때발라 레디 잠바 다 닌치 있나 이게니 고추바 던지 리발라 겐텐달라 토담 분인치는 데연데죠 데데점바 자지다 따던데게 남바데 친데지레 데디 닌치 텐데점바 따당한조 그 토무 나이지게 닌치 던데 천차치엔다 데네 닌치게 지쇼간지 테네 셰용 그 토네 메노 토난 제보다 데보다 데네 던데 그 상초부지 인지 마레 드네 인데 첸조 칼리 친데네 체뇨
2: 다 디도 가르선디요 아마레 숭가르켈람네 두고요 아마레 Jengne chik yu che chukur tanda ti chokur kani chakran rinpushtu waa Wa di kani atiyan che lhasa kor kyo gore Shanda li guyo maari Sha che tanda tak che ta tuwala li guyo maari ta Tidu tulung tuwa tes tes tongya dusi nyendre mato mindu Ani kari chukur sena tanda Sigu kak lhasa ya nga zun legun pake chukur wate ya kari yor sena Lu shang chan sikri tanda pablan chisa da sanju dike da pyoge tenmur tindir dea suyub dike binali ya di jinsho nana pa de chana kono pa diya kuranzu lungba den ane ya sanyi su yung o du se chigor da pigina chana chugor tenzo diri da ka sura gab tidu chugor di da muni sigurwa ya ju chugor bachi chugor rangi de ya tanda tindir ka di jo mara bachi su nyanji chabzen 전주적으로 봐. 전주지도 님의증을 야피게 나눠로 콘주 단대 자친데 로래 가는 수야요 말이. 개 전주 강으로 빼 콘조에 가르스나 달랑구나 동이야다 찍고 우리야다 티네 쇼크 쇼르. 다 님의지 코티는 지금 자 가르사. 소에데브로는 사실 개직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옵니다. 네 강으로 뒤 비게 나눠도 미게 잡자 타른 사체 개 죽으래. 배진 괜찮고라 임비유. 괜찮고라게 소에데브로는 스케 잡도 lakzeng laya chinye, takin sha chabri, kongi baddi gamba ta tenzo loo suwa keze mityakwa dhuwa re. Chidu ku nalwa teya, di tiga siwa ma re. Pena nganzu gomba jeba chorwa, gomba tenzo mi dhus che gomba chegu re, dha tenzo. Pena chik gayu yuwa tenzo kitala gayu chagur te, shang sha suan tibiki dha chu che. Chidu karsan tenzo ya, geji gelam di yuwa ma re. Dha chigla yuwa ma, dhalam chigla yuwa ma re. rong chalam ta tesha chalam tuwa mungu tuwa jindra re ane chik tanda karsu ro di sanju lo se tenzo chaka shira yo ma re ale sanju lo ro yu na mi chik chalo ma chi je ke ma je wa su re ke jim na lo te khotu wa re wanda cha jen jobu chi re jindra tanda sun re de ngon tuwa jindra yo ma re ta ina titu mi sangmo lo pi cha sha li ya bat sim shuk shibu re sha genbe chung ti ji lup wa jindra ning re titu ta tundri shibu jo re chambu shibu jo re
1: geng ta ta ne che so yen de sam ba ngan zo kong ni xian na ta ngai na gu chu no xi ba ta ne ru go de nge ke sen na lo jin xiao se ge lang ta ta dun ke de ne pa lin jie sa ta de se yo de sam ba ngan zo sen na lo ta zha zha ma to nge bu de ming de la cha ji min du la de wei jia ji tong yo me ba ta de ke nam ba de ne jin ru go do ta ta pe pe ji den chin cha ne ta ta ngan zo ge ne nin ti da long ti la so ba ngan zo le ka te ne ji zo di sam ba de ne ke ju ren ji yunyo yun bin thangwa da gen nama tsuk tani chi son yun diyo tsa nama to kog ponjo te che chani ngan zula chi ngune da tani ke pe hang san goya kin raka nama chi rindu la
2: pe cha sha na di jenri shuwa zhogurwa
1: la sa
2: ngan zu nyen zhi le cha sha wana pablen kukwa sha dokto chenpo jikhiya di mi jikhiya wari 빨랜 퓨처스 파르바티 겔 지켜요. 군이 같이 해요 말이. 지금 곧 와서 지금 이게 렘고다. 빨랜 저거. 다 당라 다 그러자. 나 당라니 뭐 단다. 지난 주디 가르사 계산 연대라 단다 가르사 단다. 알았다. 군이 뭐시라 돈이요. 먼저 다 그래. 당라 티치도 당 코 다 학부터다 진짜 가야 미동아 작도 저리 아니 일렘저 어떻게 저 거기서 쿠고를 진짜 진짜 진짜 맞아 난데 손 근데 자기 진짜 민도
1: 나서 나서 대제라 게 잔졸아이나 닌도 제로라 되게 베지 뭐만 군체 롱치레 코서 콜라 되게 대날 페연데 잡아 되게 간저 그 지잡아야다 야메나 되게 게 양거서 관계 그 롱치데 다녀마 마시 관계 그 롱치데 지도고자 자주
2: 로트발라 남신 가르스 송가대 마다 괴념 다 요만해 괴념 인지 다 요만해 디네 인지 예동군에 로제 아니고
0: 다제 되거든요. 다 다다 임비 있는 거라도 룸지 년지 다지. 가르래서 소소히 나도 안 해. 내야요. 나도 가봐도 다야요. 그리고 고 피게도 해야지. 두 사바지 그리고 두 채니 배지를 채나 두 실내 채나 삼사지. 또 제네 안 감기 룸지도 해야지. 이 자는 거라 숨는 신체비. 너무 임비 있는 거라도 다세계에 나네야. 감기에 뒤가 책동 국격 등주 등계 류다 등비치 찍네. 식동 국교 교수 자제류 나중에 그때 소집할 또 노주지다 그래서 디디오에 가르스나 감기에 농진 쓰기면도 참되게 그런지 그밖에 안 제네 그 디디오에도 예보 맞아 그게 나는 열어서 시조리 생기 난난 가만 이슈장하지 쓰기 시집시행아 시집시행아 유비 제네 아니 지기 선주 아니 제가 쓰시다 아니 디기 시리리 제가 쓰시다 디네 손체는 아니 얘도 야미 찍려기 가르스 아, 다 주변 세진님도 다다 봐도 이런 감기 룽리스 체네 고라 천남지기 동네 땅체네 비계지 진리지 그 비계지 기운 다다다 나란소 되게 다로 인해 표현을 시회 증도 땅체네 로 둔주 정하고 이제 디기 낭네다 나란소기 표기 접시 인해 이제 인해 인해 이제 지도 좋아 나서 비계가 아니에 그런 식 디 낭네 추네 추디 즉 세전 만변한의 추세 롱리 샤샤디 비계로 치네 비계 드림스로 된대지
1: 제나 게게 다다 페렌테체는 백하세 버튼을 제마 마진네 예만네가 좋다 로요반네 아니 다 다시 라스마 메베 다데 칼레칼레즈네 나중아 고큰 듄라 타리토레요나 마마라 왕웨 롱체스네 된가 좀 뭐에서 되게 잠바 나중아 군이 좀 버발라 근데 제야 용데 잠바 듄치로 자치오 고치로 다데 좀 마무지 롱치 되게 다데 베간르바 다닌체 응에서 겐가 소문나 지 자치 장알레지네 다비나 단 듄랑아 주고 롱치 때 나주 다지 베지 아메리카 그만 라데지 네버데 컨네나 지 존데나 당한 주지 신로 코네 연난자 양의 종체 그 연난자 그때도 그 롱치 네버데 컨데지 연나게 된다라 지 손나 체크 롱치 된 담보 고용네다 체크 롱치라 그때디 컨데나 지 레완다다 양미나 레완다 컨데나 연요엔
2: 다티레샤 매쟁아 텐츠도 든주 던란데 진비유 디두두 아 총어담 규디 겐소나드는 라샤니게 디 제트 유나네 당당하게 세고도와 뒤뜻이 니무질 땡기도 땡두자 다 망조 되게 뒤뚱팅 뒤감 가셨던 거 뒤차차 내가 코를 넘기면도 냠부 협직 제제 가서 동준날 밀파주 민도 다 갔다 하셔 가셔 장면선 리선도 지금 맞춰도 뜯었다 하셔 땜에서 왜냐 협직 용고요 아니 룽리사 등원에 드네 제지 가서도 항상 해야겠다 뉴바지 배차서 룽리스니 디 허게 사르제 죽주에 학벌도 미릭 튼지에 더때니 돌다 제제티 원에 생각 잡지 못 들으세 못도
1: 나서
2: 이제도 망조게 가보시오지 는 요어 봐
1: 나서
2: 전에가 룽진 된주 간이야 딘자니 저 남도 나를 지르리 유지하래 룽진 것도 참자 정신으로 내 룽도 소신 그유 나 전주 나 룽도 소녀래 다들 세가 다 딘자 진정에 룽도 소고유 나 거기 다인 저 로살 룽진 매나 하랑 직 내주 전부 직 체대 배수로 체 그래. 가슴 뒤도 직 남다르던 됐다. 재맞답니다. 진짜 싫었던 것도 빼서 네가 뒤던 것도 단다. 종계도 와 군아주 뱀의 기념시에. 난 빼마세 왜냐면 받은 것도 나 근데 나 뒤 직전도 전부 협직에 전화 준 것도. 근데 진짜 농래사 대 협직 가능했던 거 유나서 뭐도 제가 하고 말해봐. 하살은 여보지 연유여 말해봐. 제가 농래사 빼마세 왜 축천보 다 먼저 뒤쳐지선도 니또 주미 제르 근데 로틴데 제르 지난 주디 계산 연대라체 됐네 다 공부 걸어주 먼저 되게 다 사질이야 전리치가 침물이 다 전리도 개점 쉽지리 디나로리야 공부 디나 공부 좀 제시도 코 단단한 아주 롱지 레전날 괜찮메도 지라 숨다 튀어로 봐 숨다 장제 숨다 배통 그러나 디나로리야 좀 봐버리자 년지가 싫어지고도 주원 예적진 재충대 좀 돼야돌라 가짠게 죽지물이자 야오시 붙자자 아니 간조 간다스는 그나 대왕부전 제가 고무제하면도 나란 드라이어 말아봐 어떤 농지 년제 장제 와 딘데 통바 뒤지고 말다 망고 충사 죽어도 대상한도 또 제도 냐마 농비낭 되게 잠스 년제 다 뒤에는 저 링넴 브리 레스 배우고 두버고 폐기해 망도고 삼로를 대간다 룽진이 오늘 야보 수업이나 오늘 편도 다 돈을 편도 대래 체르마도 충주 말했음 것도
1: 나서.

0: ge jang chu la ina ka te de tho tham po che ke long che ko ya te ta ka te de kan re na ina la
1: ta tu si nge sun ro di ti ti ri ta ch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un ro di de gu gu ri ge bi de nan zu chong zu den zu xin bu se ye ma ina ya long ri ye bo ji le yo ma
0: la si
1: ta nan zu bong zu long ri ka di dang ba yin ne ne chen su zhe ge lu yin ba yin ne kong zu ge gu wa ri jin chi 진데 롱지 진데 녜부리 따따디 가르스 녜첸 아니 아지 따디 롱지생 근데제네 용구요 아니나 디도르지 나올지지 시고 용 따따빈나 간조 딜링리레군 딜링리 당첸 롱그중 담바코베 디나 다른 쇼게 얘기 아직 됐지 디나는 얘기 좀 이신데 비지 티샤 따지 찬자서 첸 에지 난조를 디르지 매버 컨디션에 김상 펠로도 디네인들의 민도 난조를 뉘어 디나네 미디게 깨딘데 가시에기는 선유시에기도 가시에기는 루시에 등기 가시에기는 남다 등기 양 참르 참르니 다다 가르에서 아직 진대기 룸디 되어가다 나서 어디네 그때 삼에 나와지도 디네 니바디 나 그네 가르스는 종세인에 매 양지 종로 많이 뒤이세 나다를 진라서 것이도 이미 양자가 다디디 가르스 그의 양자 장다 티다 그뒤 장다 그네 가르스만 장지 좀 된다 아니 녹신거를 주신 장다 티 당신 좀라도 그뒤 있네 니고 저도 좀 일 딱 가르던 그래서는 변종은 농진이 그러고 가르스나 농디 티 가르스 장다 나네 괴자 당용 것도 숨발 참 독시야 그죠 사실 아니 그 뒤뒤 돌뒤는 지기 소주단 다들라도 가바다라 소보 미디 있네 거기 뒤 가르스나 니벌로 지직 되죄로 신바 있네 그 뒤에 나도 땅 인구 땅 광무 땅 지구도 와 지 되죄로 지 근데 질 근데 근데 가발리 의미 지가고 이 이바티 다 디나니 임비 있네 가르스나 계지계나기 선주 그봐 디 가르스나 나도 되도도 하고도 순내 소수에게 예용기 아니 가르스 그래 지기 신규다 조규 면다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례다 돌래라서 폐게 컨트롤 인지니어 컨트롤 유미 라서 저도 시도 두고도 와 지인도 이미나 룽디 딩 아주 가르스네 그 뒤뒤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직 멜론 직 직스 봐 나라도 지도 15 폐게 줘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네 그 뒤 인지 그 뒤 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 지도 인지 되어 말아 차반 시라 통해서 지니 로에 주고 말아 봐 뜻인데기 가르스네 그 뒤 토 당마기 두세니 응 진중기 직 나라이 미네 대바 직 라달로 야즐리 체니네 선주로 지 비지 비지 딘데 그 구르뇨 사발레 군다 야나오나 지금 눈리레 군다 딘데 아지 다디 직 딘데 가르스 그래 진중 알아야 딘데 직 제출부가 드려야 되나 내가 지출 차나 아유 삼산 차나 냠벽이 딘데 기타 마음을 야 가르스 소소 딘데 직 폭삼소 딘데 야 장면
0: 부산 갈란난 진케제도 메노 답제 인세 지게나마니 뜨는 소인데 서방아자 파이 덴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네 드레 요마 만보제 간조 덴칼라 용고 그르발라 간조 양 용고 근데 덤보 만보고야 나 덤보 고야는데 네 간조 나 룬치 춘주데 데키로고요 나라 지보이니 아니 지금 로사다 야미나 야 카토에서 그래 간조 추추야 뜨는 메사크 사자라 카토에 뜨는 갈 아니 드네 녜 데데 잠 코 간조 로파지 메베 데마도 소소죠 그 친구 그 레가지 레 데데 잠 바칼레 카보다 드네 니분 여보 드네 용군도 코가 로파 난시지 야미나 차시히 요레 야미나 제시에다 로 야미나 리네 콘 드네 시데 잠 페 로파지 임베 나와 드르지 용군도 라서게 다 룬치 그 다 케 돈에 여봐 봐 닌체 있는 건 저거 그지 닌그 돈에 돈이야 여봐 지 드르지 차대 여봐 봐 다 닌체 때다야 되면다 롱체 다 만자래게 제반자 지다 양만소 남발라 헨토 세난자 양미나지 만자와 그 삼빈나 그 고휴 근데 나시오야나 게치닉사나 양거스 겐텐달라 토담봉 안 저거 닌체지 내가 던지지 챙게 인도 잠바 닌체

0: 이게 세시 세부 매바타 레줍 줍지 지규로 매바 속에 내든 튜니 킬레 초 망보르 교교바타 양내 꺄르도 좋아티 남잔 튜규기 편제타 튜레기 뷰세토로 동베 뉴르제라 최신 티베 문지 제유 내든 티르밍니 한중 시진 십진 십수 주기 디제 망보니 지티 캡후 민저베 침수 세시타 십진 괴베 규림 더구 토담기 랑제제 도리 제디 차튼기 타 대동 록두 총등소 레리 니르베 초든 사르도 수네 된바타 촘레 주수 튼토토 니르경 제규로 제타 시비 셉쇼 고든 제유파시 니르경 투산 상반기 대구 차군이 라기 림베 바라 시진세 유범마세 매수연 타 최대 대자소 니르경기 랑제 망보 직두 제유베 만주 접수 대구로 치시를 통도 진유라 만의 양마로 친송 시 주유파시 송니 쿠르유기 뷰세 렉소당와타 개된 튜니 소경 제바 좀제 주수 간내세와 소기 내튠 문세 튜리라 미디 산시 한중기 종탄 추전부 연기 구지리 제비 쳔비 내튠 직동 갸잠 시든 제바타 튠제리 리신 십차 지덥 수니 동수 남베 리지 튠규 지신유 산시 신진 한중 총위 曾조부 이 부장 쳔바 리超이 안수 띵키 니라 지송 타직도 쇼와타 송규 니 타직도 도바 지신유 지튠토 당조보타 망라 디기준바 체리다 튠베 추타 담바 튠일제기 지랑자라 담보로 미디 망소라 샴디쇼와타 케레라 샴디쇼와 시림라 샴디쇼와 제기 롭종 롭수 편제디 총리르 쿠르유 리교르타 벤조르 뷰디 공필라 람디 제베 총제라 교로와 체규 인시 송유바시
1: 나모 최딩기 양당 디네조 그래 피규르기 도자 인터넷에 단달 굉장히 센시 못되니 중앙 룸디니 공부에게 듣는 게 생겨리 냠자 되지시
2: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어제 总统 트럼프 치 주진이 포장가벌 이젠큐 먹초 집부터 주요외배 출취 개진시 시작스부터 서호 디스 주토 유럽토 민다 구수유 삼시 지토로 민다 구시 이젠라 뉴닝 천재 유미스부터 홀모 초가야 체문니토 고치규시 지주부시 트럼프 토토 하르키 링첸기 처주 삼시 처유키 체르미부터 원텐키웨 닌티 공모를 이젠의 미비에 구동타 바르도르키 처주 메버스유 지주부시 이젠키 인치 전면 초부터 조유비에 뉴스시기 민시기 닌티를 이젠키 이젠타 어지 삼시 지투이키를 다도 초진 제미부터 이젠 초키 인치 전면 추 내튼 소위티에 출주 제미 지주부시 이젠 이슬랜 추 소카
3: 结合比较欧优联康局主席 규금세니 킬레티다키 에르타 이스라엘라 락제키 갑교르 코튼 지비 균수 제부티이 어지노르시 부장기 닌티라 이젠키 케시 어지 초고스 구도 예비 나초라 뉴스 컨롱시 당시 티제키 경구 차사 이젠키 토콩기 몽운의 팅규이 시딤시 이젠 부스만 초고토담 주기 지주기니 어지마키 우셔스 구도 세비 자자키 튜법티는 미니 홀무소가 내급 고교교인 시주부시 이젠 장체 봉티닌티를 즉수내겐의 조교지겐남 동디동유토지교인 시시부시 이내야 어지마 중앙문지부이 닌티치삼기급수 홀무소가 긴알신 바로송지겐규주신 강미 지주부시 지교부 인치료유비 초등20공시 원워더이 닌티를 송가르버지소 20중제 롱도창내 닌티를 주신용시시 호르무소가 규유 지주부시 이젠기 친지뷰진서비스 주기니 이젠타 어시 출주나 된비 초등성문이 최바제부삼이 민의 발립투 이젠기 출주라 최첨중통민티 탐의 주동계구미 어시 침계기 처주기 김비 호르무소가 디니 민을 고개유 지개세제부시
0: 디글레군의 비분해주 점령의 관계에서 주기니 Tuitin sarchuigi kola shibi benchurigi gyangda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생일인게 궁금사 샴려 점링기 티리 카상 시외리 세슈기 팅디리 제인 낭된 조니
6: 진덕아바르 랑게키 누구사베 랑콜 튼송치체 튜송블레 창내 니파르웨 거타
5: 금가베 골시비 년저 사르드 링디 총친 토니르웨 거레
6: 냠제게 초기 시베 링문키 게지 니문주 튼송위 치고 리니와르베웨 거라
5: 중국다 창코르 예 캡코 망베 냠레기 계급니비 자초라 중제 귀수 네메 거레
6: 중국다 창코르 예 저와 튜튜 피게 주교로 군디 동신 유베 거라
5: 中国塔罗西这瓦的批给三位蒙古的穷为国所以香乐听的里曾经能吞西特南森说中国兰科索勒吞索也积极居你永乍切为城市连为马勒你留记得阿巴的让给给女士三位兰科吞索切切推送来常年你帕内兰科切吞切切永远帕罗为那么云退托也 第六季的阿巴勒让给给女士三位兰科冲着电表阿帕尼，天给他七种七节卡索索勒，七加他阿个中间个他成就西他七加他学习个他成就出什么天，卡索索勒推送来也是女生你他成就西他，加起举起他成就西帕罗他，女士三位兰科三位七种七节也兰科三位七种七节也都是些阿罗为托的七年，加起阿个中间个他成就古西个。 中国兰国所来吞索也冲击选拔，陈世华也我住切巴的西纳，今天阿巴的兰国吞击他七种切切卡索索来，吃你给出出的几他成就出他吃你给出出的你他成就古什么天，到阿孔木来也是几他成就出他，也是几他成就几帕罗他，那里先帕在内底切，可就哈张地不有些，你如今的阿巴的让给给兰国七种切切吃古就古什么。

0: 중국 타 장쿠르 예와르 게제와 송교 타 사데 피게제 야오동규니 토다 바르솜 토 중국 단 타 시중 게규미 게 최초 시시 딜로니 중국 롱아 체주행의 배 구추 로이마 타 중국 중국 남배 팅럽제 리니 계급 돕친 주준 타 미리 갸다르 게 럽신 찾아라 초요네 구디 동신규 장쿠르야 예주 단계 투미 초신 팅구 게케 아 초타 지소진로
1: 罗斯米曼萨吉党中央企及及书记他给科比主席通论企业年前中库尔给团参政难话中国团罗斯给科比团提醒给及领取给记住你团定就也不切于不是参政能人当年团给科比去推古车民内中国团罗斯瓦尔企之外穷给萨巴永给了关帝动画他老当这年推着萨别穷永给连完集团错不对于米团真集多难于不是 一些明年，他听参政那话的，陆续给国组社三百多，当年他给个年纪只话空头比较了七十三百个月别，中国谈罗斯瓦尔克只话他，仍然给开具电别停热间隙，恰恰推进三百里个了滚的暖电东头把他，明日给联网集团错不足把别段起头别，文字前个不是。 主席通论，他听中国的参政批判听呢。中国谈罗斯瓦尔克杂作罗他，大大个批为推进开前田月。但身边龙的出租人也行了，前面点呢，给今内部的更多其他群众，中国谈罗斯尼，连往集团企业及做人路的亲自给科技人别吃呢。虽然给杂子呢，通的派出所多及查打电信，给我们不识穷月。
2: 你都讲明就不用了，当你谈这个你不切断过去明年，推门托中国谈罗斯特区的推人电别，来往集团错不对过了，真嫉妒没推难又不是。

0: 야 세콜라리 영론 체게 잠 코든 식 유베 세콜레 로와 시에 주베타 게지 민보르 통절 줄하게 디가르게 중콘조 야츠네 임시 냠디 계속게 디유 타지게 모두 제바르다나 야츠니 미리 라신도 개침부 임다 타제 녀리 교소 체체레 뇽도 침다 주류 차도 망보레 돌균 포브소게 야소르 순경 지규 대회 가족 구도 소 유르신유 마데카스 케 게크 갸수 심주 디네기 리지 케와 흥리 명아레 콜시비 갸수 중캄 코리올라 응세 퇴베네르 니유테 지니 넘시 군도게 갸수 중캄 토뇽라 뉴스 퇴마타 추르카르브 첸 토유르 교시네 갸수 퉁기 뉴바레 녀가 소와 니니 뷰기 뉴첸타 소레 타신리 예족추 대신 수규기 추 주제 잡소에 바소 사차도 손디 갸수 중캄 타 루리 딘자 라년 그 챔부 소와 대시 이집기 리지 계젠 시비니야 투유 링비나 미리기 야수네 튕코 링교 태 잡었다 뷰기 리기 바소 타 체레게 외년지 구리 미베 솔레 갸기 소게 갸수 균투 피게 라지구 소신 유베 문지 치기 커부지 쿠리오 룬친 양소 팔리이 Gyasu de tang ke ne zu ngar xin jitu to zho xin yuwe. Kol shi bu gyasu sung yong la gyong yor gui di dong gui we ne xie che bshi. Mi ri ki jidar che de dren long tita la ka de jo gu ni ne dun ke jin shi yi ma ma se. Sarbi ta sung yong ware ton yong jidar yong wa che gu ni gi gu ka ge gyasu ju yong la gui di dong ware nye bar to len di gui we zawe ne dun shi bshi. 중국의 최동국 개구주공론에 야수난토 녀진 참조외 름루 라다르 체변에 손 뒤말에 녀진 참조외 뒤윤 지린타 겹군 지시르다네 냐레 퉁콩 송경 타 균투 균쟁 앞이게 조 월구디당유 지게기 리치 케제 망베 중국 야수 중칸 피베 조경라 통신타 경외 남아 정시 송경 퉁콩 구리딘베 서비제 제베티 개급화 라제시리 진초베 중국 주시 코든 체베 문진 지급시
1: Rimaki, Junya Matibu, Jizzi Junior, Ribundi, Risher Guki, Tusu, Jizzi Junin, Ki, Chuzu Jubdunta, Gamajunga D, Bijing Tusu, Jizzi, Juji Ninki, Torin Chuzungata, Gamajunga Tor, Yiranga Konan Quiki, Mibi Mabushila, Dundi Dai Yuji, Kepta Cheyu, Rigi Sumbu Ja, Hegsai Sigi, Jizzi Junior, Rimaki, Ninti Gongmor, Yiranga Konan Quiki, Gazeti, Zami Dongu Yin, Si Cheyubshi. 염제계초소

ཁྱི ཕྱི མ ཡོད རང སོ སོ གི ཉུང ཡོད ཆིན ནོ ལ ད ལྷང ར ཡ ཤ བ ན ཅིན ལོང དུ དོང ཡི གི ཅན ཅི ནུ ཚོ མང པོ མ ཅེ ད ངོ གི གི ཚོ ཨ ནོ ལ ཐོན ད ཐོན ཤི ཡོད ཤི པེ ཆ ཅ ན ཉུང མ ཉུང ཨ ཅེ གི གི གེན གི ད ཧམ པ ཅི ཅི གུ ན ཅོ ལོང ང ཅི ཡི ཧ ཅོ ཕ ཚ ད ག ད ཅི ཅི ཅ ཨ ན ང ཅ དོ ཤི དང ཅི ཅི ཤི ཨ ན ཁྱི ཕྱད མ ཡོད རང སོ སོ གི ཉུང ཡོད ཆིན ནོ ལ ད ལྷང ར ཡ ཤ བ ན ཅིན ལོང དུ དོང ཡི གི ཅན ཅི ནུ ཚོ མང པོ མ ཅེ ད ངོ གི གི ཚོ ཨ ནོ ལ ཐོན ད ཐོན ཤི ཡོད ཤི པེ ཆ ཅ ན ཉུང མ ཉུང ཨ ཅེ གི གི གེན གི ད ཧམ པ ཅི ཅི གུ ན ཅོ ལོང ང ཅི ཡི ཧ ཅོ ཕ ཚ ད ག ད ཅི ཅི ཅ ཨ ན ང ཅ དོ ཤི དང ཅི ཅི ཤི ཨ ན འཛིང ལེ ཅོ ལེ རི ཤིང གི ད ཤིན ད ཤི གི ཇུ ནོ དོ
딩거 초던 조고 힌가 포산저저다 마치 미상 응원던 조이가 고론제시다가라 양답이가 부산나 마치가 카쇼던사도 예지가 도쇼해도 인정저시 파마여더가 초거 종롱소소가 치취도 퉁힌 너바여비 포산라 킬린 강리리도 양나다 뇨여더라 파마군 조던이와나 포산 조루이크힌가 뉴욕의 포상드는 다뉴 로롱 소속의 치취도 미세케 뉴젤라 디완은 조구힌가 뉴욕의 로롱 소속의 덴바드도 퉁그힌가 뉴욕의 여토가 포상드라 파마요가 야조가 여와 양탄디 시조의 희망가 문조토비 이시드 딩구힌가 드마시 뒤주니 나 뉴욕의 지지 딩비 포상드 꼴라 강모모 계좌 희리이 주도이 뉴욕의 여토가 포상드랍드 가인가 삼바드 효치르 시지구힌가 Tendesina, the gordo, Yana Tedo, Joyo Toka, Nido, Sina, Nuoyo, the Puzaninka, Sunoim Silla, Ron Sosola, Saint Hoyoli, Rion Hingam. Tamitsi Mela Laling, which Bezem may be Posantanata, Dongo, Matun Toka, Don Sanchez, the God, the Jindu, Pamayo, Nuoyo de la, Rena, Lujato, Tona, Dandaj, Jacono, Mitsi, Nidinja Zoro Yana, Nuoyo, Posanja, Bezu. Indoriga Samno the Junchon Yonjula Roran Iguli Matsi, New Yoga Mitsino you took a link in Jinjutu, Pamayo the Gnoyo de la Dongado, Kogi, Junila Kili, the Ganlili Guhinga, the Matsi, New Yo, Sosok Higado, Tundodo, Gashin Beta Ilik Nubado, Santoka, Mitsin Dongubali, Mitsi, or Topo Jamu Dama, Donlo Himanga, Nidinki Mitsi Mena, Data Gachido, Bezun Ilika, Sensio, Shito Himangala, New Yo the Yaj. 这东西是什么的? 中国妈妈和这期没有给你期末啊杀脸想起帕玛格罗素东当个铁杆女友个容器他去特区员帕玛格不出所兄一笔巨人农拉修建你帕玛容容素素个容器文就有了马期修建些你能命啊女友个容器牺牲一些就有时期送的有时等着云队帕玛容容素素个军队一起下学了多难情报嘛以往呢容容素素个女友个密备也没有马节能就立一个席 帕玛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妈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파마 진진제 삼바 갈리 갈리 시행행거 던저 시나 파마요 종쇼지 남바도 양답이가 샤쉐라 띵와나 믹베 야모마 띵띠 뉴요가 이치 터바도 뉴요라 신쇼 시통행거 남무선자제인의 양롱롱수수가 레로레돈라 인제 탄조도 롱롱수수가 전제라 인제 냉정터나 생라 가출시신 문투 메다일리가 출신제 시험시에 뉴어들라 탄조다 냉정이지나 호소샤타조제시 등지인들 친손이 파마여가 뉴어여가 로용도 좋아 생강소라 도골도 탄조 준치메바 이구신가 제디다도코이두두서도코요게여와메바로드도차데롱시드나펜지턴치파교달린도디뇨열라다스나신지시드뇨여로충충이나야조종수소를온토가투모마인비간직딘다와지여시드네인디다와더파마요게킬린도주제이로이구신가남준도다뇨여더기차몬자히완나 뉴욕의 삼륜돈 직딩가다와 무치가다와 가쇼 차동근도 희수 닌조 이글마치 파마 롱롱소소가 산철다다와 대양 뉴욕라 희완나 뉴욕의 파마가 삼륜도 건설의 힐이 이구신가 파마여도 뉴욕의 삼륜도 편취 지리시나 뉴욕의 세노라 파마가 건설도 파마가 강할도 희완나 호조이지라 센쇼시용신가 나빠오도 개발가인도 뜻다보고 만나란 조도지 안드만나시 뇨어 소마라 여시 등등인데 만나디 이거 시초라 자토가 바차 야와 로라 종니 거기 강을라 마자비 종히라 로용이 리군든바다 뇨어 예지지 꾸롱도 예준지 생효해도 안전지시 단대인동의 파마여도 그 뉴욕의 대구의 실리가 만나고 로주도 지기 줄로이와나 뉴욕의 무치가 린탕가 따와도 가심별전지 용시 무래도 시초를 야토가 나는 매빈 지진소 뉴욕의 오주이와나 뉴욕의 바오디기 농시 장시 흉바 매비 용시 어시 간터 이구신가 다진야 다 준댕가 초왕은노라 퍼중그 문화도 당오기니 콜도 요토가 로용야 모마 요토도 군회야 모 요토가 뇨여들라 맥비 따왔나 뇨여들라 구자 이질리 파마 롱롱 소소가 뇨여가 쉔차롱 희와나 진가 야사던도 던데 일로 희망가 뇨여가 쉔차롱 희드나 다 뇨여들라 생효 시주파이코 대이 도시 생라 둥아도 다 롱롱소소라 탕촌동 롱롱소소 지진주의 희망과 지제와 희망과 진화나 야지지 생쇼라 냠시엔도 정주지 但南京个村呢，爸妈要得个，但女儿的啦，学错多少这个，结果他错了，学着姑妈东个性格，第一个国家让的我给个，另一多了什么个。牛肉菜农个军人农啦，叔叔跟军人团别个锅盖用洗洁，等这人对牛肉融融叔叔个拳头个肋骨啊，一直多锅盖刚融做那一脚，爸妈个接受多门女一过去个啦，爸妈要的个锅盖等着啦，做那多牛肉的啦，人多人就多，姑妈当个性格，都打不个打锅盖当真啦，我是小拿牛肉个落肉多，打那边多牛肉个落的。拍起来，偏吧，全部这么有性格。但等我到下个了，感觉那么个容易些。对呀，阿里森康是把开金给跟钱么？威廉詹姆斯个，融融缩缩了，等我偷着洗脚的呢，么个能把我妈的日子送娘要洗。我给咱南军都同一个青葱个啰嗦多些的了，爸妈要的个牛肉了，没弄啥多，没热啥个给吃融洗吧里，牛肉跟炖多可给了，等我冬天呢，光不这么有性格。但军的牛肉的了，我给趁这个时呢，来个青葱了么大碗呢，牛肉了来个准备汤。我对爸妈有个对啊，我是一个性格。多数看见孙女小姨不错，总不能对我多啊的凶。爸妈军队里不错个年轻了，多那一个就多。牛有个些东西嘛，人呢对土多对我东个有做孙女有性格。爸妈有的个牛有个那个也嘛，那就多种植也嘛，台湾的人文的对我多那。牛肉个融了太多个种植多，那个幺阿姨土地了，爸妈个同情也就多，融融缩缩了，你爸顶把个一起一万呢，用嘛好容易那个，他生活就幸福些。
人呀，他牛肉的啦，穿暖了，刚刚脱冷着多，怕你用冷着，用没那他些没冷着就拿，怕没有的个大三六个啰嗦多，啊，下雪我妈个托你牛肉的了，柔软一个些，冷着的，一起，对俺都柔软一些呢，牛肉的个生锈些里个，他些也木木嘛了。

0: 지난아마도 조보 촌촌여다 다송 체지닌 심바딘나 보종 롱칭닌치리 콩 단계 롱칭제 시비랑 이치비랜칭 티시 샬라몬튜 오기랜칭니쇼
1: 시비
2: 종이
1: 시비 종이
0: 로청조보조모여다 데 수인스나 닌진바지 스딩니 데나 베데인시 회바시 미제치아 총롱기 론다 베데치 외난 데여라 시티기 론다라 베데치 데시 준규 다나 순남비 보초 인비 시비투소 로자시비 타니디 권용메라 베데제민 데위 갈라코 닌신군도 나쇼추당 리엔돈조니 家族给浪长的杨氏卷着容来这龙根起落穷尼母安尼切地高啊接不得口插定的头发呢得那个脆皮口面浓起把将腾库干部的赢罗一年嘛日间地你松甘肃你们自家三十区潘云就读江西卡罗雄那一些词儿打了周周雨
1: 日口个龙穿到日一康当家为罗扎走日龙用了学生债钱对电视走你别得着死定逐步空气学龙当年人给直当着地故事那里经济梦冲啊黑日给要康真不起日为勤别背口接得口日经把为给他们不老有
0: 一度为罗古吕拉关的罗扎县别的萨巴拉多当送你大概三当日的进行为东出为兰博萨对家心托进一节电雄而送给七下的门廊当冲不西库家杨布毛乌拉罗卡修古比古马诺大伯修南当我真的是车门 且且孙南点着张美板俺就去去人物家乡俺俩写着金子把金的这金菩萨们就有个几十周俺俩人情没绿家各把点金那就用张给留下弄用长哼孙林州边境顶着来你得把他的半规笔看到军的戏前呢你小瑞家边去名扬插去家桌上银 切切不是电送了我等着为去把蒙布逐步路透了的呢这是论不不你尊职者有日经营了三对节我这主题南沙班多我才节垃圾相应因为节桌上别的了切了您这应用出品人样没得样学历生命插着的杨金买送银切了你刚打本自民心怎么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세딜라 다 선지비기 짜데 해발라 짜위 사지스 여바라 사지스 니 사지스 거나 담보 토마르 게와 띵지 쫌바는 유비게 예라 세야 디게 나라 양체 미바다 저샤 취지 쫌바르 단자세니 데라 나시게 사지스 예여바레 디게 담보 체미바세니 아니 띵지 니게 아 천장 간제진 바 아 다 디게 거라 아 나조마 다데시니 모르시여 바든지지 데니 띵지 그 천대단 절대 아 데니 상기샤지 그 조안이 잡아지게요 데인들 나발 헨지가 아 디고라 상기당 여당 메 아 아니 디고라 라라우소소 그 건설 삼설 간다야다지 쇼요 단 더가스 바바 아 아니 조아 데니 지고라마 사히엔 도디시게 담보데 치리세디르 다 띵지 코란 그 체장라 자베케니 헨저 그 토니 에순요레 데인디라 다 자거지 케라 베야카라나 몰라 띵케 나마스얀데 베케데 저 테저 시용비가슬라 아니 베야카라나 세데 롱데 바탕 몰라세야데 자와 아니 따르셰 순지바 나마세야데 히샤와레 지바 데인디라 다 니그 네르셰 세얀데 아니 순지바레 지바이나 오나 순지바세야 그 체데 따기비기 전세데 간데이나 디코라라 아니 베지 다티 마이 왕보 짜드 전체 된저 당 서드 벤체 줄라 치지 나와 콘 나바닝 보고 아니 곤슬 도스지 임나와요 맞아 어때 간데 예세니 어디시 다 될라 세단 그 땡지 그 챙다 봐라 당한소 공고 손전으로 해 봐래 아 제바 보이고니 다 봐 땡지 지 용세 거니 다 봐 정신 니지 거니 다 봐 효아 보니 거니 다 봐 베이 거니 다 봐 죄자 거니 다 봐 라서 봐 아 망보여 봐래 되게 나라 아니 짜다 전체 된저 그 아니 선지바스 야인데 아 죄자 거니 다 봐래스 젠센나 아 칼리 선지 보고 좋아 자체를 신이 이군다는 말 떼여 봐래스 칼리 선지 보고 좋아 자체 떼 봐 연자 아니 죄자 땡기 찬이 나라 선지바스니 아 되는 체들이 다 봐래스야 너 공근 됐어 다 왠자 서도 벤체 근데 봐 나기 시바이나 아 땡진들라 다 단주라 소바다 토모와그 취지 좀바 단자라 소비기 효라가 쓴여 바데 파편니 땡지 랑거 요 랑거 토모 많이 바그 아 아니 제자 땡비크 아 측대라 아 아니 요새 효로가 생기 따다여 바리스 이제 디시르나 아니 생기 바스니 요새 잘 따바레스야 안데 서드 벤진 근데 바데 어 대인들 아 단 대반데 니 강거 왕데 시바 이나야 아 딱고 제기 제지 유여데 바 들 진세 유여바지 차디여레 진세 유여바지 차디여 대인들 니지 키바 망보지게 근데 니들 당하게 존나 보시 야바르 마도 타지 든든지단데 만데세니 된제건 간소 아 간세 개바 하장의 뉴뉴지 대인들 아 단디 가슬라 자위 차니 아 아니 서드 벤체 그 루나게시니 제바이나 아니 용세기 차니 와 용세기 차 따바이세 데스 조안님마데 체리세딜 아니 첸데데 미용비 가슬라 자거케트 베케드 세니 아 아니 드라르 텐두스 다 드라데 인제 아 드니 라뎅치스 라뎅게 체인딜 원나 라뎅게 체그 드단데 간더 겐 간데 지는 죽더세 바이나 아다데 이겐저 비테는 죽더스 이겐저 바 라다 얀 바다 참아 자거케라 야나 베케라 아다 데인딜 자거케라 근데 네르사바레스 베케라 근데 네르사바레스 이데 데비즐 데인지 지 첸테 아 게 강 그 원데 신이 엠바 어 데 이겐저 바데 고 아 닌즈미 요르 데인딜은 더 이겐저 바세니 다 덴렉 토니 나르스 니조치나 덴렉 두스 와탄데 아 나조 사히고 고로이 다 드레가스 바바디 처리세디로 다 닝바 토마게 알레지데 나디 닝바 인저샤고 고시 인저샤 다 시당은 나조 인저샤세야디 안가야된 자케 인저르기 인저르세와데 아 닌치니 이제나 다 자가르지케게 토니 짬비기 띵지데 자가르케게 토니 짬비기 띵지 데소데 아 나조 베그 아 케이게 토드르츠 Jirwaan, chi njir yungi kaasila, ani njir thar shumba, loza ka shali likaate kura pa thar shumba, gingme pa deladan zhubi chetala, ani ngay la chere se dila, habi la laso pa deso la, chweba jaya baada, shantsa wiki tenri ka luso juya baare, dela nganso njir shaasa gyo, dina njir thar shumba shaya wiki chetala, ani shantsa la waa yana, dini chweba jaya baada.
그 던지기 찍대서

야 저다르 땡 바님아 보샤야 남서님기 하카 보리야 샤나 여기 부두 보테야 코네사소 풀라 캘레 달레 야 코 타뉴그롱기 부두 온다 랑두 소라 신나 셰사 보

야 사예레예 포다니야 도트르크테 마준니다케야 로호도토리 사바쇼야 때나시 사바가로다케야 타마시바 몸지다코야 예마도 갈라 아카지보주야 요홀자투나 르신다케야 르마바시바 암봉지다코야 예마도고자구 슈라세야 파카르히기 딘카다니야 야하니신보쿠라 근손다케야 내년 마셔봐 봉기다고야 예 마두송아라 간지단주야 바다나타마 아셰기다케야 다한봉야보타마 주손다케야 내길을 알아 야시다케야 고도타라 트기다케야 아니면 맞아 뜬다다케야 사디상어 마신다나야 포도보슨 따돈다리야 나한다항어 마신다나야 나체투찬다 쇼르다리야 마하미아리 따두다리야 nga par de ma fon dan de daria de ma don ge to va daria nga te ta tu so ma sa di daria de don de bi la ma daria o na bon de ri o ja lo ze de ya po to me sho ka de ze she ya men bi wo ka ja ho lo da ni ya cha lo sun cha ru mo da so ya te ne bo le gi e po yo da so ya te re ja bu le la da nyo ya

야사달라야 고샤르둔 오십시즈다야 타로라 두고다세야 뉴노트 푸디 푸존다테야 가바푸라 요고다세야 탈로보남노데사틀라야 타우랭기 리마즈네야 토니그롱리 살라단데야 로다니로예 로와달라야 다니게 말랭기다마야 샤라함으데비 살라다타야 무그보티도양라달라야 젠카티히기 가와다샤야 폴로슈테르키 풀라다샤야 로호로

0: Goli Chanjishara, Sakur Chijara, Lutin Ju.
1: Yuyi Lampur Satunba, Gana Chijia Lotudu.
0: Beja Lato.
1: Beja Lutu Rinchi.
2: Sinkina Bazo Gunkamza, Tata Ne Pujo Long Chanjin Chile Kong, Kanki Long Chanjia, Pujo Lotoku to Turi. Hyamla Puran Jojo Mitzka, Nabrikazi, Himjo Soy Zondri Nawi, Pujo Lotola Yazoni, Pu Meta Lu, Dawa Yipi, Dakita.
3: Zaka 치주 나랑 유제 나챵아니 랑디 우 톱존다 베다 예바가 우통고 추신가 데니 강친달 해조다 푸게 강치도 인나다 롱반달 펄 해지도 데니다 나치도 샹혀가 사고 카실다 렘이 차드위나 고 추신가 데니 진데게 좀바디 예라 요마 제지 젤렌라도 리 제지 젤렌라 초톤지 젤렌라 데게 클레가 야모 조괴제 칸가 데니 인조 쿠게 자통리나라다 촌젠 돈조지 클레가 디 야모조 찰리도 아니 슈니 멩고 클레가

0: 다소 야마소 괴즈 큰가
1: 드네 치 쭉섬 니드 드저 징가차 니네 니마랑 쳔 소 다단자 라한드 치 쭉섬 네 시디 치 쭉섬 바라 봄도로 뎨브장 로코터 카와차드 중진조 의장 로제 힝부 사코터 가스 차동 파버티 수티다 너브 공고사 그 치니 제니프시 따 인가차 옌네 야 토미랑가세 야나 던조 쳇츤데브시 야 심플 밤나 먼테유 쌍가마라 니토초 뎨브르즈바 다 베다 히바 기치바 쭉섬 니드 드로지 nga 니네 니마 니첩 주니능니 니마 기챔테 랑 챔소시다 테랑 챔송두 타다와레리라 다단 잠데 쪽존 니델티나니 다리 다완디 답달 챔송나 다단 잠리다오 테네 베다 히바 기치바 쭉섬니 베다 nga바 기치바 쭉섬 팔라 봄토트 쇼카나 키드시나 봄토트 로르키다오 테네 힝로망 쪽게 익잡 구지 뎨브잔 룩사코도 카와체도 중진조 우이잔 로제 힝부 사코도 깐스 차동 버르티 수티드 넘부티 길고 고소그리제다오
0: 제제 七年生七年阿家阿尼七年也七年阿家生班尼玛拿这一款个更马多大瓦十步得及多金天灭比阿巴开路及当王时阿个路新不努尼下的得及者这组尼都哈吉努对南下乱度我看了你也让下路普鲁主笔七了七了没这款个电脑一拿七年生七年阿家阿尼七年也七年阿家顺班尼玛拿总的尼拿就开心
1: 드네 다다와리리라 지단 사주메라오게 조왕 감케체조리리도 드네 베다 예반달 찬소나 제라 단다라 자카르남 조왕 메추롱 솜제 까머주 치위 여제 남코치야 체지밥진데 세브다치 조왕네 파산친 던서 라빠니피 위다 샤제이토 차추토롱초 치니에그네 라빠남지 까머주레 샤제이토 남코치야 차춘레도히 다다완디 자다카마게 조탄 레베텔라 티네 제나 차파기 파치티 능보르제도 데세브라치 쫑안에 파산진 도서 락반니피 우이다 샤제이도 차추 토론초 기칸다라 다와 제파티기 차추티 능보르지기도
0: 니 베라 제파케 시임 바치고를 히나라 제파 이게 나 딘 주지 주니 주섬 주주 교지 녜셔 녜시니 녜히선 녜히나 녜히주 선주지지고라 인즈컨가 다공릉니게 베다 예바게 다힌도 디효사르고 샴라 드링크 자케 치죠콜라 모데치나
1: 드네 다 트랭키 자케 치비오시나 드레네 부메탈루 다와 예피 치바니 시드 치다 쭉비 치주니 리자 파사 까마 타카 중추 살라 추치 도지 조와카자 본토로다 하치노도 드레남고네 바함이 남고리 마루 추수주다 시루 추수가 바니라 도스튼삼 칼 사니 보스니 시지 자뱀파 중추 사메 나니 보스니 시고 자니마 중추 미니 yeni böyle de gip namga zadawa jontu saç tendi bu jelo to kütser

0: 这个那么做，我拿三元股币捐血，卡几钱入？一次血价当多些。今年三元的人群是农村人民，得了越南妹妹，王家等一路车贴车接种都当头就要把当。今年三元节，我就拿八栋车出去，去年我是点的，到了人群节，三元忙起来呢，我就去签了点，说话言。说明年过到三元中起步起上个，闽南节托马人。 我说都不点我啊，错啊当！搞这样干的，就那个技术，啥东西啊，又为错啊用的。现在到了人家三元节，天个来坑逼值钱当，人生可有了到了铁板马子，没见当就着。人家，等着，三个对吧？说，远途路最最难，没了，下面当半句就中国做事就有。俺呢，原人家三元节切穷人家就当。 三元节摘菜季，三年闷着娃三元节休假，天气人家阴雨。这当到三元几百的村了，三元兄娃、亲人当把他，接到年尾杀价的摘菜，带到了去玩游。中年三元我把下就能咱俩亲人给干的黑烟皮，大东新就打初一节炖餐笋内有了。这个节三元我的三家金就节吃到西边，南路拉到了西游。六年。
1: 三元节，我认得多些人家三元节节，咱这给年代很一般。多些人家节三元，那没得比，啥苦啦？各家各年，各家就他开心人家，各地就比对出，看到许多。三元节，我做了，忙的要把么子，年有那么大，这比年好有事。今年三元节，我去冲到当官了，我送下就了做烟的。
0: 中介当中心组成协个，村里当村比过年，山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里当村比过年，三 통제 답정 또 호타기 교구 로브다 총대가 사용제 냉자 로소 동위 내조 연바다 닝네 APP 당 괜찮제 샤른총아 준네 사용제 원선 예다 소제 참정 해결로 주는 시대 사용제 원선 예다를 전바 마보다 런도 세보 모보제제 야완제 히바르제구 섬네 사용고제 똑단 원전시에 도바다 차별심으로 가대야 니소 가게문히 사용단 제와 유비 도바쇼나 산내대기 사용대가라 늦제시초 옛네 초와당 갈리샤요제 컴퓨터고제 연구 누바 동낭시대 근행직가소 도칸라 히히세바당 사틴도 동과 장라당 장종소 수도홀하기 외매지 노체 살구 도칸랑기 중가 산내대기 연구 송골랑자당 통바르샤구 나니 사연 노스레 자직라 공바르시디 사연제 촌도 코마 자직샤구 바다 친치다 로치 무슨 치리지 롱통 안 요구 년코르지 년유 니지 차초나 통제란 특라 준련시니 친상게 촌도 년유 차이조하다 잡정샤구 종네 사연 중가 유르두 니바단 돈니 예바단 게바 라퍼 담본 잠바지 샤구 바다 연구 접보 야지 렌자케 니소 보아르소 롱톤다 조고 쵸비 니요르세 타쪽바 시초 유토 용의지 촌도 권던라 년구 드니 사윤지 히로나 류세 원찬지 전부 제바다 류도 손조 시니 조비센지 쇼바 구바다 내유준 고유다 차친나 인니 라쇼 호타시디 히로리 타칸토샤구 제니 사용 중요도 라니 덴자 인비 원로 차진고 롱퉁규 노티 만나라 로초시디 용초년가 원고 시키구 고니 노쿠르도 용의지 권돈당

0: 新的不错，公看松。大家期间辛苦筹备来听的呢，北京龙城年轻理工，看给龙城家，俺当你举笔修了米写笔来亲谁？敌人哥来听那年轻举笔工作呢，让兄弟家俺做别上么那当，拉康迭个家书记三只来，三只来呢，小罗吉东个家东区段顺路，老扎总，拉康中带的写信，写的家错啊呢，南宁错当着玩，修错音，再没应你擦龙兄。 今年小罗吉东国家国际观念了，当了休。吉东国家国际国际了，三周拉吉加州从康纪念活动，乾隆大进阶送进南宽几家女的，拉康呢，老扎总不当，今年哈萨索，亚马拉从苏王镇家来个些。空给大的，严重忙西巴局，三周级门店的吃用完呢，拉康兰州西兰顿的呢，啥都忙行，快娘不灭吧，大的确定呢，兰没啥话说同意。
1: 空气老忙人傻逼，搬家累，个吃热血点的，咱们得下手协助，先他几把当。我是懒得了歇一把些。对点那种，三只懒呢，有点嘴忙粗嘴，没被打啥行动，胸就内提把行动就一把些。手机三只垃圾，大把的钱币下里拉将大行些的，空气让一拉将比再动呢，点人就没了。地位大动，门推你拉更迭个个偏见的。
2: 让女工越锻炼不是？敌人北京龙城年轻理工，看给龙城家，俺当俺就比越南西边来在那。让兄弟家，俺做了边上么那三只拉档，他跟迭个坚决都过节，他们就对家对学金。
3: 啊，书记，三只拉，公干啥？
2: 那是书记拉，当然是跑这里啊，书记拉给托马，俺就拉上从这里啊，加速从刚，就走着这边。
3: 那过去。 过年过生多吧？过年过生了，
2: 那是，但是对，说起菩萨教了是吧？
3: 好了，老女士了，对不对？九二年的吧，初中毕业去吧。
2: 啊，那是。
3: 啊，今年初老节，他上面那过来了的，新来的，的不少准备，上来都来讲讲讲讲呢，啊，的用还是蛮多，他都在那，教授从啊，从就走。
2: 对对，对吧？从刚是讲到牛牛的，从刚是没完了，但那个种的，从刚改革做个的，松弛了一点嘛吧。那是。那都讲到种子那个呢，讲呢，他没完的种。这里从啥天是？他啥种了？
3: 啊，那真的他啥种？
2: 他啥种了？那是。他啥种天气天干种呢？你们天气老是来过。哈哈。那个叫起来吧。是吧？他那老家种的嘛样是，啊，长辈吃的嘛，那个。
3: 教不会吧？
2: 他年纪长得多住这个家，教死点子，也是你这怕想，也说给说给，录给录给钱啊。今年老多钱不得了，你们就是来吧？
3: 啊，今年。
2: 哦，
3: 那人家要买。
2: 他怎么人家说给说给？这样录给录给钱。我们这人家找不着。
3: 他这个忙些，你啷么讲？我做的。
2: 他做了弟弟呢，讲那他，过去过年老了的。
3: 制作人路三里六十三的，
2: 像对吧？那个社会赞助部的，对吧？呢，我真正别接，我们这庄子了，你们家当别接的，制作人路三里六十三出生了，
3: 那是，
2: 那给老汉呢，这边，还是忙着嘞，什么东西也不出去，三里六十几年的，刚是几代呢，到六十几年的，建筑。 哦，我那张呢也不多了，都可能是一三年做这些事情，那人都钱，第一年了，跌早了钱，他今年做过去过年了，三年六十日交的钱，他当然学一个，对吧？三年做正的，那算了，那这边这人也每天吃不了许多钱，穷死，当然学的。
3: 啊，过去过年了，当然学的。
2: 那都吃过去过年了，当然说，今年就这对吧？过年过什么？过新年过对吧？他家说从俺们走这点呗。那是。这人家过去过去，路基对吧？呢，他就么着都吃小龙大金，这上镇龙过对吧？是吧？他当的呢，讲那都全部是嘛的，啊，短钱呐，西子俺是来敲嘛的。
3: 啊。
2: 那我们这是。 哦，见证起来个事情，或者是呢，那边过去，过去的话不错，都见到就见证两个的，家属成功的，你们都发出点。
3: 见证做可能能够的。
2: 但对对，俺这地方第二的。 ཡེ་བི་ནས་ཏ་དེ་ན་ཆ་ཆ་ན་ཁོང་ཡེ་དོང་ཏུག་ལོ་ཆི་ལོ་ཏ་གོ་ཏུག་ཡེ་ནས་ཆ་ཆ་ན་ 가지 줄로 원시에 어 소자딘데체 가지 다디바 보주인데세 제 소소세기다 갈간 좀 기변주 편데스 우스템스 다디 녀봉 켈로 데차선 다기 거게데가 어 남기네 다 마존니티 니보다 텐스 텐제 어 계획이 비중기 신비나 최전이 베이징 직 최종할 진짜 중이기 세실 베이징리 그래도 전이 전국 농촌 유수 인재기 어 세기 담은 지다 어 장전진 나중 가실
1: 줄 그래 진짜 베이징 같은 담이
2: 땡담이 땡담이 야 돈 죽질로 양자다 신중나 세기 인다든지 어 믹스에 디레스체야 계획 경원장기 내년에서 대문진 나중아 야 세기 담아지다 장도진 나서 어 배차 공무가 동치 가보시고 좀래 사과 동안 주다 먼저 니지 니베 년자 아직 공전 다행 시디 먼저 시밀리 즉 삼리 주제를 띠 약과마를 두째다 소소소소 저번에 뭐로 제도체 우유도도 발이야 우유기 강마게다 안도바 야 니만 어떤 잡을 나 하고 또 안 주가 인신 어 내가 처음으로네 야구를 두째 지디 어 초진 접게 다 팀이나 원조제나디 루샬
1: 맞아요
2: 어디네 파제 초제 먼저기 망조기 팀이 장제디 뉴뉴제 나 하고 또 안 주이 지게 정용미리라 통진제 어 니네 제나다 비메라 통진제 와서 제제 팀인 줘야디 어 장제디 먹으면 이대디 전이 도체 좋더무소
1: 디
2: 처는 내 아자 지 땅소 아자 옮으라스 어 디스턴스 소진 접게 초비 제일 바가미 다 기급기 가스나 초 강기 돈이다 어 약해 하정 친구 어 또 담니 년라 어 베개 있는다 딜리 있는다 중금 구유 송급제 다 댄즈네 차선 몽고지 다 저니 예니마 제빌 레그네젠 다 놈이 도아 선선

0: singa namba cho xelo ji tong ge jiao ge ji guo ge lo shu ji san zhe la ji da ba mu ni jia la ge na lin dian zu xi ni zhong qi nan ban zhe de dong wa dang xelo nin dong ju ji lo kong la jia yong qia mo jing la zo bie sheng men ni xia ge zha ba dang xelo nin dong ni ji lo mang mang jie ren din de le san zhe la la kang de ge jie shu ji la dan tun xi wa ma zi xelo nin dong ni ye lo zhang xiong jiong jie na zo bie sheng men na ji jie xia ge yang sha ye ba shi 一人家当祖兄了兄弟家呢全力撇记动机拉康迪克家书记三只垃圾当院当忙出钱捏起呢谈赞中的撇记动机让女刚约定也了三只集通大白算的一人当当中祖兄下去的早你领给了几呢给这年快写约空给你记我拉康迪克了那几次让兄弟用人比先看一半祖兄个别定迪克当没得听着别定可搜了单听兄也不是
1: 생각해 비미시기 시주 약부 들었을 또 급디디 담부도 받쳐서는 즉 강비 비전에 차차나다 사임 준비 계획 것도 긴기 비전 대자에게 가능한 시주인데 돌 또 디는 차차내리 배샤야 경우에 차차나 기근님아 갸지 된지된 또 망조스 갸지 숨질린 경우도 또 갸지 숨주시디 망조 미르네 차차나 清一的学生都是想那都像你隔壁那家乡康巴达比这些都像江南市我就比较要不行中市了那都像你都江南就归给大陆学的吧那忙着有康沙比南不读都像你中市那你那家乡都不是给康沙比南别怎么的给各地地给热闹那些呢 Tā mī tī kū yū kī rāwa tōpa mē bā. Mī chū lō sī wī kī rāwa mē bā. Tū chēn yāng jī kī nyā tōng yī shū sāk jī kī chīn tā tīmbā shā chā tī bā lā tā yāng kāng bī chāng rā kāng kā jī kī tāp shī yī nian rā tā jī kī māng zō sī tī rā lā shīng bā sī tī wā mā bā gō gō chā bā lā chē tā kāng kā sō sī kāng bī chē tī chū wā lā chē tī yāng jī kī kāp jī nzuk chīn yā bā chē kī kāng bā tī jī kī ngō sē mē kī sā chī 도전이 바고 설다 장도다 대주간가 어 겨블지 양자도 차임기 당한 지치게 단이게 어디 끝이게 언뎀고디 지주질린디티 녀동자면 이석지기 지능이비 쟁안에 재손 나도 지랑 비슈불야 또 그네 대비니 령안조 앙당부디다 지 라한시디 레칭기 벤주기 갑자조르디 다 유골 대야지 다 유고게 다 간스나 인종 스낸다 간가 다 비준 적으로 또 제와고 나도 전망자 니지 제기 삼로도 두장제 안당부 구유력제제 당어 스피게 레제 라고 창가지디 다 망자 템라 니기 장스다 지미르네 젠게야 응업줄학스 카디적구디 남년 세메 갈렌조 아메요 소시 두제노 다단단에 차차는 건 저기지 미디 구유기 레가디 리주 중에 만제 다 미주 로스에 레가디 다디 간에서는 저기 시슝 깊이나마 저토보 두치 텐션 다간 저기 장래 있는다 구유 있는다 미주 로스에 올려져 있는다 된서 간다 레치 과거 체식이 나 레도 알 다도 세탁한 저 디구이기 차차는 다녀동 이석지 이진도 딤비체 중이다 적숨네 거주제 다 단다버도 놓세 다 디나 차샹 시신게 만줄라 간에 만난 게디 미자르라야 미주 로시 위키레 딤비에기 돌 곰된 동치 도체체스 다 덤딜라 디체 치갸던 없이 담다 나동 도체낭스 딤디니 께쟁어 조지기 미주 로시 위기 달레된디 베구디 응 원내 전에 간이 신도 제발 시도 좀. 나 뒤에 강을 양한 저기 지금 뒤고 있는 행간게 다 저칸에 접속접신인데 다 도체 제일 인접신인데 다 뭔 식으로 도체 띵전 다는 내 차선다 팀디 위기 정의기 미주 로스 위에 된디 다 로타 인딘젤 도체 꼈심바 다 다는 내 차선 시구이기 미장 어 니슈 정의 작성 좀도 강도 도체 리트 쓴데 다 대랑 안에 도체 리트 쓴바 다 디나 차선에 망조이지 겐조도 마송 어 슈첩도 챘는길 다 강가게 안주디고 이 원량강 우지 강가게 칼레시 겹스세 다 도챘니 어 지 겐조를 하는기 다 마세베 차선 다 간조 예동이 스테이지게 진행이 비생을 찌렌디 챘는 차선 다 간조게 아 라간디고이게 다 텐게 챘비게 아다 그거 지진한 차선지 지 벤주기 멍시스 개미 여섯 두세노 다디 내려가 저희 도안에 아직 남유가 분야 위에 낸다 아 도안에 파주 예제 가서 멍시를 두세 준비를 제제 다 단단의 차선지 된자 유노라 먼저 제 교수님 지동자 두세 예대 다지 예동이 생네 파다 거리 종조이기다 어 냠디 변주 용궁을 지잖아 치료네 두에 결혼지 주자도 셋 주스 맞추는지 두 셋다 몽실지 야구를 찾아 다 두 차용대들 랑이기 랑이래 지 이만지 서지 보는 다 녀동이 서지로기 지는 니비 생안에 단도저기 배결 대비는 오늘 전에 먼저기 배결이 오늘 먼저 시진핑랑 송범은 응시 북경답이기 배경에서 나갈 주기와 본다 도전에 비제토이 배경 도전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상다 러시아 협

0: 真的你是的呢
1: ཁྱི
0: ཁྱི ཕྱད མམ་པོ་མ་ཅེ་ཀ་ཉོ་ཡོ་ཀ་ལོ་སོ་དོང་ཅན་ལ་ལོ་ཅ་ཀ་དང་ཁེན་ཆེ་རོང་རི་ཅིང་བ་ན་དོང་དེ་ཤེས་ཁྱི་ཚོང་ལོ་སོ་ཀ་ཅི་རོང་ཅན་ལ་ངོན་ཅི་སེ་པོ་མ་དེ་སི་ཡོ་ཁི་མང་ག་ལ་ཉོ་ཡོ་ཀ་ནང་ཅུན་ཅེ་ཤ་ཤུ་ལ་དོང་ནང་མི་ཡོ་བ་ན་ནང་ཅུ་ཕ་མ་ཡོ་དོ་རོང་སོ་སོ་ཀ་ཉོ་ཡོ་ཅིན་ལོ་ལ་དང་ལ
1: 나 쪼로 마지 허조 파츠다 가다지 스타우나 마자도 시동 치치 시와나 정리 줄리 리힝가 대신 다 시거 주노도 무진가 자라라 또 히리가 내가 더와 가제 리힝가 단내 초디기도 태가 친총 걸 호소도 저 친보 여시 전쟁인들이 친총 호소도 호소 송가 망히 리드가라 뉴욕가 둘랑가 카쇼 돈사가 콜로제 리드가 전쟁인들이 니버도 곤조사도 망히 된사데 마노 만출리 이거잖아 힌도 가침보제 리드가라 닌딩거 초던조구 힌가 포산저저다 마치 미상 응원던조이거 콜로제 리드가라 양다비거 포산나 마치가 카쇼 돈사도 예지거 도쇼해도 존저시 파마여드가 초거종롱소소가 최초도 퉁힌 너바여비 포산라 키린 강리리도 양나다 뉴욕여드라 파마건조도인와나 포산 조루이킹가 뉴욕의 포산드나 다뉴욕종롱소소가 최초도 미세케 뉴젤라디와나 조구힌가 뉴욕종롱소소가 눈바더도 퉁그힌가 뉴욕여드가 포산드라 파마여가 야조가 여와 양탄디 시조의 희망과 문조첩의 이시의 대구 희망 때마시 두준이 나뉴욕의 지지댐비 포산의 고라 강모모 계차시리의 주도의 뉴욕의 유토가 포산들 앞에 가인과 삼바의 효치를 시지구 희망 던지시나 대고도 양나대도 저와 유토가 니도시나 뉴욕의 포장인과 수노임시라 조롱소소라 생효열이 리용힌감 타미체메라 라랭우 준비제메베고 포산다나다 동우도 무튼토가 동상제시드가 던제인데 파마요가 뉴요라 르나 루즈저도 통나 단다지제거노 미치 니딘제조로 이와나 뉴요가 포산제 베즈 인도르가 삼노다 준총용주라 로란 이글리마치 뉴욕의 미친노유토가 랭겐지진주투 파마요드가 뉴욕의 뚜앙아도 거기 준일라 켈린다 간리리의 구신가 다마치 뉴욕 소속의 희가도 툰도도 가신베타의 리그 뉴바도 창토가 미친동구발리 미치 토포 짜무드나마 뚜앙로 희망가 니데이게 미치메나 다뜨가 치도 매전이 리그 신쇼 시토 희망가라 뉴욕의 야지 동리가 산노 더 용시 희망가 뉴욕의 미체 외신 참바 수송나 더나 야지자 고자 야휴제 시드가 파마요도 다 뉴욕의 신몽슈가 마시 전제인도 파마가 용시도 니긴다 다와 대긴 준딩가 릴로리 동시신니 뉴욕의 신노라 바차도 효진 친부 털리마치 뉴욕의 다듬의 비송와나 동라도 토용이시 中国妈妈老者前面几根青木啊，山林相隔，爬马个路数东当个铁杆。

0: 지난아바도 조보 촌촌여다 다송체지 니신바든나 보종롱 칭닝치리 콩 당기 롱칭제 시비라이 치빌린 칭티시 샬라몬 튜오기린 칭니쇼
1: 시비 종이
2: 시비 종이
0: 罗琼主播周末月的德仁格西比尊严短剧对村农啦电话拉萨龙镇格罗马电子错家者之徒德格主播宗部西比尊严短剧行

고지 타슈라나 키라다지 다 뉴그롱기 사샤보라야 뉴롱샤나 어디알보테야 포툴로나 슝숑세야 테마두기롱보라야 샤트르샤르 토비메야 샤트르 토비무즈세야 샤르 토비숨시세야 코바촌도

야 로샤르 여기 사샤보리야 샤롱 샤나다예기야 뉴롱 샤나부존테야 오오오 투탈로 폰카뮬라다쇼 야 산전반도 무모라니야 젤라마크 송토기무야 사카초룽테테바다야 니타우레라룽테쇼야 라제디라마케사라야 제바투부마코디코리아 코도무쇼보샤롱유라단도야

야 저다르데 바니마 보샤야 남서닝히 하카보리야 샤나 여기 부두 보테야 코네사소 풀라텔레 달레 야 코 타뉴그롱기 부두 온다랑두 소라싱나 셰사보

야 사예레예 포다니야 토트르크테 마준니 다케야 로호도토리 사바쇼야 땡나시 토바가로 다케야 타마시바 몸지다코야 예마도 갈라 카지보주야 요홀자투나 르신다케야 르마바시바 몸지다코야 예마도고자부 슈라세야 파카르히기 딘카다니야 야하니 에셴보크

요 게레면 두 제대로 걸고 샤디기 창로 샤디기 쉬는 창로 그래서 근데 얘들 어 나고 마신 잡이 하나 창설로 세는데 시지 키바다 그 아 내가 자야 봤더니 이제니 근데 그 희당지 요 봐. 얘들 다 강 달자는들 나로서 제샤 세가 머즈 너 같이 저 저와지 마이나 아니 너 나고 마신 잡이 하나 창설로 키비 그 아, 되는 친구들랑 가서 이제 샤스 나는 지금 만두세니 다 된적 그 개발 기동 여발에 딘스다 니가스랑 가서 쪼데 아, 간지 기에서 자이 찬인 너 자거지 땡지 쿠만나다 그런 추바야 나라와 아, 군된다고 된지 이마 땡비 샤들 어, 아니 나고 와신 잠비야나 산살로스야 아, 다 자가지 땡지 달라야 된데 그 쪼 땡지 주 고라 야나 응애라 아, 되는 저바 저당지 여사래 전생 처리세 딜 간초 용달라 아드니 초선 대전 나서 봐 갑슬라 취주 용대소 베게 베이기 돌세 열윤 갑슬라 아니 열자게 용대 데네스 누비 데네 도데이 데네 응비 데네 데네 데네스 강고 코스 또 봤대 힙이 쳇들 아니 누비 데네 지 데니 대소 수주 갑슬라 응이라 단지 제발 상처로서야 나 아니 응바이나 때는 잠이야나 상처로서야 나 아하 드니 도데이나 상지다 상주 좀 받다 이래 상처로서 근데 그 Jesham Zebik Kichi, then in Zeores, and he don't tell you. Vinja Tella, Gentichi Bakesena, the tender says the Vinja Jagalu big Yunteso nona Tijabaina, the Ni Tesolaya, the Jigger, the Giada, and the Tanji Chimbata, Sanji the Changes of Matanji Chancellor, then in those the Missa Kichi, Jabu Kichiba, Latin she was about the nature Remundus, the Nigger Gentichi Mixer. Tender Chishina, then a Jayun Tesolaya, and the Jigger. Angolina ngago ma jinjabi yana chanso lo sa ten dik dubi ke sol teni yohi cha te yobar teni yobar yan ani tem sambo tra ge yan ten chi nda yan ten dik ge jaga ji ten chi khuma te so to chumar de she de nda la yan ani thoma la te so la na pe ti de ani ngago ma jinjabi yana chanso lo sa ya ke ching de a teni ti ya ba wa ten dik ji yin re se ne ngaso nikela ten dik ji de ki jana ani ti kindus Deshi, that touched the deal, and then Jashasagina and Da. Ayana Kungin Jashasagina and Da, or the Digicolers. Tawana, did you seek to attend the candidates, Nago watching Jambi and a Shantalu, he was seated to attend candidates, and then Nago Wang Shu, Segibi Jinsente, Sapa, Jachi, Chisel, Ma, Hippa, and the Topan Gapa, maybe, the Tendrego, Nago Yente, Pesu Soba, Debi Jinsenti, Nago Wang Shu. One shook save this and puzzles over the demba, puzzles over the zomba. Rawa, I thought that the puzzles over the damages didn't go one shoes in. I didn't take it and take a look. Jam said dealer, theatre butella, monkey teller, ah, the knee, he just sopa, last of a tendig, a new big shin, tanchi at the payons of television city, jambas. She sat the sort of no so tobacco zone of a shinny, she had the sort of travel agency telling jams. Young say at the country, said dealer. Soon, 嘴巴的,嘴巴的,嘴巴的。 토밤이 비게 아니 다들나 몸 비게 혈체 봐야 또 봐라 되는 얘기를 좋은데 이제 토마라 지르잖아 아니 아 혈압제 하 아 되니 이제 잠비야 되라 아니 샹사 봐라 샹사 봐라 어디 샹치서 기비게 아 전생 나보다 되는 지 예스 어 땡지 좀 봐라 지 좀 나보지 어 혈을 하라니 봐라 예스 되는 얘기를 니가서라 혈압제 하 이제 잠비야나 아니 니가서라 미치 까르데 아 아니 제바지 제바야 아 대단하소 아니 자유도 받지 참 아야 대체들 어느 가고 와신 잠비 양라 상차로스야 디리 오늘 디가서 잠비 양라 상차로 히비게 라데 가레세나
라데 라덴 그 체시 슬라 샹셀스네 잠비야라 샹셀스 잠비야데 샹셀사 그 율스 아니 옌 잠비야데라 샤 강시에잖아 아니 고스 기바치 미군데라 샹셀비자 제디 샹셀지 인자 데네 단들 라덴이나 아니 라덴 그 체데 나이니 여 덤바 데니 체게스니 나이니 바 리스 자와 나이 여바 규체 나이 덤바 니교 데네 데니다 체게 데가는 유바 나니 근데 가슬라 라드 가는 유스에 따텔라 아 기바자기 양 데모 만나와요리 더다 이제 샤고 고르시 아 드니 리지 데노 노는 스마트 체리잖아 아니 취제 그 고르시 다 취제 되라 자위 찬이 용들라 아 지금 지여 바리 데들 원한 단 취제에서 한데 인지든 최발 죄바서 지금 뒤가 봐이나 취제에서 최발 죄바스 취제 최발 죄바스 야데 고대의 간이라지리스 취제에서 야데 고대의 간이라지리스 데들 Rong gang gong to kuru yibik, cheto papik, shiba tamba. Atanama gave shinye, arang gagan lasso ba, tini gong to kuru yibik, shiba tamba, desuji, yuntela, cheto papi yuntela, ani tinta zambu, tinyebo goni, yuntela, naba jiba, najusheba, tendrik, kecha, tendrik, na, tela, ani chuba jiba, sego, tap desi yabaina, Chedo public sheep tambat is Yendela, any Nabajeva could sit there, any chujis again. Chujis again. Tinday in the chujis and de, want to hear banagi, shatanga shatela, Luigi Shatangagasha, Yuji Shasun Yabaganan, Chujin de, Chipper Jebas and Nagjeba, the little Nagashar, Nagashar. One and the latta chujis and Riki Ungi Bate, Jensen Chenajir, said Dila, Chir Jagal and Swim by Indina. Dainty zombie castle, Tomer. Tini tenji lan jubi gu gosun se ni Nyinga mengong ma gano la Shiji shaja ngu nu Nipar tenpang dey gu se ni Tenji tomar zombi gu gu tabi sum yo se Gari se na ni Shiba jeba Shak gu shiji shiji Tini shasha wa Ni gaji shasha se wa te Zayu cha ni ngak shasha Ta ngak shasha te Chiji do tenji tenji nabu cha diyo se

0: 조치 세거 살로스 와야 되시 되는 이들다 아 간라인데 총합이 괜찮대라 상처로 희비 된데 다 대신에 희가 봐이나 와야 다 된데지 상도 된데서 다 디세지 왕기 아 다리를 혼등은 깨지게 난데데 난 참가지 된데다 다리를 혼등은 놓라 아 되니 자유 찾는 것도 좋을 강히요 세디라 아니 취지 아 취바지 봐요 와 취지 와야 되는데서 취지 써야 돼 고된 간대지 취지 써야 돼 고된도 간대지 봐 아니 자가랑 같이 땡지 좀 비가슬라 땡지 좀 비가 아니 고선다 보대 간대 간대 봐 아니 취지 땅 시진이 있는 거 아닌가 매 아니 선주 비가 짜라 아 취지 되라 아 아니 이게요 봐 지금 저 저기 돈이 지지기 치바 제사기 열기에 나 아니 치바 제야 봐 다 대소 거니 아 아니 마 다 되지 마 아 머리시여 봐 되는 지리 대인들은 땅 안서 산이자기 지치를 있어야 되네 취재해야 되지 고대 되지 안서 응이기지 취재지 고대도 안서 진행이기죠 근데 인과도 처리해야 되네 아 취재가 논라 아 되네 당보 아 선지박 취재가 논 당보 아, 실 괜찮아 상처위 가서 강라 연대 총아위 괜찮대라 상처로 희비가 강라 희비가 라다대라. 아. 되네. 연대 총아위 괜찮대라 상처로 희비가 총아위 세야가 아기 그건 레다크체. 되네 괜찮대라 상처로 희비가 되네 대다다 라다. 되인들 강라가 라 나위 그 어. 대라가 대단라. 어 체인데 이거 그 대니 주스 주고 간대지야 봐. 아, 대이거랑 아주 아, 되네. 아, 사기자지 대. 드니 폰데 지마고노라 아다 시다 아니 냐야라 안 쳬바리 제탄 기왕고네 타이와라 쳬바리 제탄 전소비시도 키바시다 시라 히니라 아니 쳬바리 제탄 어 대소 거니 에 아니 자기도 마히와타 아 조지디 쳬레스디라 아니 아 쳬지고 기바 아다 대소 쳬레스디라 사시지지 데이 아 아니 디세 고왕기 아 드링크 아 드니 쳬지 된다는 상야지 자히들레
1: Tienju Tsema Mandei Tinzinda Lobun Timi Shaju Chijinda Chiti Tsema Jibie Lungtinda Singin Tsema Nala Gatun Sha
2: Chija Lasang Wumi Chita Li Tsunja Li Shi Tunzi Chaju Jin Daja Kibi Yung Lo Bitsanda Shunja Singi Bungi Shi Sumbu
3: Lintindi Tsunji Tang Hihi Tanyi Jansu Pinto Tang Jisu 在追忆中南侧大亚木

초보남바 공랑아 진념도 니비르지 지비라사 시바데 셈바보 자시바모여 로얀지 신칸 린치자 센조 탄치라 폴레지 다만투니 라사 리오 종서도 요비 셈바보 자히츠링가 콘다냔도 요비 좀보 조마 주비리루 탄치라 폴레지 마치 시바데 냐데 진행고

초반남바 다소니빌로이지 나이옹기 시바디 심바보 잔치자 제고실레리 샹라 파요 로카자나 존니인비 심바보 자히촌모여 제고시빌로이지 이지메롱 시바디 진니도 로지데 콩가 파요르요비 파마니도 라사르요비 조모리앙당 더롱 조모 찬취도 조모 바상지르푸니 참마 르디 신시용위 자히먼드 시지인시 다히디냐디 진니고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첸리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이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